0: 짠이다. 아 예.
1: 짠이다.
0: 짠이다. 짠이다.
1: 짠이다.
0: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이다. 짠